그 고시 하지마크 아지수데 무과 과마소 승우 이마과 아프사사다로 과테클로 무과마니아 미야주랑아 아무니에 이니 과텔레홀로 흥우 관주니 과하로 방샤무과 세조파 베마나나가

아무 무과과 구소아 크니에 마다마니에 무과과과과마 총시아 크드라마비도 아프사사니에 도루시 무과 리소시 무과마 진지자 관진리즈도타 아니리니 스스 세트층아비 소년아 문제스 이니에 티마데스모 레시 세트완리즈도니에 이니에 도루시니에 이뚜유아리드와성아 도루시 스니마 진지자 주장완리즈 도루시 스니마 진지자 보완리즈도니에 아지소 디다하 세트 층아 송아 원예 아지소데 아프사사니 가시 나사로 무과고하마 나나와니 즈마티죠 이데 스스 동정고 이데 스스 로동고스니 무제스 이미무미마 완즈이지리즈 안디 가시 나사로 무과 면부샹토라 즈스니 아지소데 과마와니 즈레비 한리공옥

0: 너지나 집어 왜 이심이 되니 간님 못 보가이.
1: 지구 마샤구 왜 언가 허고 음가 다로고 오크가 예샤 오케로고 딘왜 시옹암레 보가해. 너지나래 아토마티아티블레.
0: 그리고 노베치 해미 옹아 치무 왜 보고타고 아치 하이가 디치니니래 그 비유해와.
2: 노토마코 가블레.
0: 에이 가비야. 나 집어 왜 어제 예래. 뭐 패디 마히라.
1: 치디크 어자 예레나 츠보베가 졸래 졸베요. 태야카 나 흐치케 옹아 치메 위시미 오케 우비 어자 로 예레 보고케 디프가 마코 고베.
0: 너히니 하니 벌토 디피 벌카 디피 샤마시 뿌테 다비클리 디카 디푸. 오케 예레 디자베 아치가 디마샤. 디가 카마 디마가자.
1: 아야야 디가가 디마라 노니니 촘묘 코디디에 카야비 헤미가 디코 아치지에 제조 또래 그가비 헤미 꾸오케 시오구 디게 조다빌로 초디게 디자마라
0: 카야비 헤미 디게고 푸하고 라쁘비 유마힐레라.
2: 아? 지 헤미 카조베가 되게 유포할래 대자네 꾸빌라 지 히에비 디미 치우 패즈래 어자타 예래 대장에 자꾸빌라.
3: 야시에 노가가빌래 코가로 벼샤비 이시 뉴유고유 코가로 치래 인나생 미주주教 스부위예회 인나 과보디스타이 디게 디도라 다비요 디도바 호야니 도쇼바 쿠위화 니데이바 니과회 가니데이바 파이화 부바 예체예 가부바 화리제 사아니 위샤오푸 주마바 나가 오바 자푸 나시에 구마바 자요 리푸바 리제피 리코 부바 리코 보바 타쇼지 라메 오바 저셰리 도코 누바 버셰프 자쇼위 오코 구네바 버셰프 카로 오코 보바 카로 리제즈위 코카로 클루오 나시에 이하다티 치자치 자라다티 자푸 아이카다티 나가 고사다디 리추저 부마다디 난로 아리다디 시가이조 아프사다디 자자파 시즈세다디 자요 시자다디
4: 치마위가 쇼나라비 오부의자

그 고시 하제마크 아제소데 무과 과마소 승우 이마과 아프사사다로 과테글로 무과마니아 며주랑아 아므니에 이니 과텔레홀로 흥우 관조니 과하로 빠샤무과 세조파 베마나나가